0: 사실은 건축을 보는 당신이니까 무슨 뜻인가 아들아들
1: 아니 그런 거리를 정당들이 아주 유비시만 점점만 꾸려가는 기준이 버리면 이제 만나가고 비밀가스 이런 보내는 남자가 다 있어 그러고
0: 그러는 거죠 정당이 아니고 비신가 정식입니다.

0: 이렇게 말해야죠.
1: 그리고 부담들이 이긴 아이가 되셨다는 문제를 받는다. 또 바로 아사바디한테 받을 수 있어요. 무슨 말이? 아수단수는 무난했군 문자를 받는다. 이수단 또한 네바른 장단을 버리시라는 것은 기능하는 양이 중요한 아이가 안 받은 이유. 아니요. 대신 것도 아니면 다 알고 그는 정당은 다 알고 그는 문제. 대신 말하면 또 버리시라는 것은.
2: 그럼.

0: 당신 좀 놀아요. 그럼 소비자님 아닌데 뭐라 생각해야 한다.
1: 그러니 도착 못했지?
0: 무슨 말이야?
1: 뭔가 저도 뭐 내일 나야 무슨 얘기야?
0: 아, 도착했으니 어디서 나 생각하지 않는 게니?

완성 인천성하는 것을 만드는 이스터 특별 진여선 연락성하는 것을 보니 그러네요. 분득히는 분득히는 돈만득히는 것은 워낙 연락성하니 아무리 가리비 것은 몇 원이 정답

0: 지금 따라가는 이런 말씀 뭔 말인지 다이렉트에 뉴욕을 때문에 그러거든요.
1: 뉴욕에서?
0: 남자는 뭔가를 하다? 어, 지금 얘기하면은, 어, 떼시고 말하면, 어, 뉴욕에서 말하자면, 10번.

있는데요. 동네 할머니 불안감 전화해서 음식 좀 먹으면 점점 비싼 음식 좀 먹는 분이 많잖아요. 내리실도 그런 거 되지 않죠? 미니언이 그런 거 말이죠. 아미티에서 한 사람이 뭐가 내리든 뭐하는 거니? 내가 뭐 빠르면 언제 그런 것도 있냐? 나머지 무사가 아니고, 저기 여기서, 엄마가 이렇게 듣기 위해서 무사해서

0: 부딪히면
1: 만약에 액션을 당하는 것 같은 거면 대수로 만약 삼촌 놀라이 방사하기로
0: 아니 액션을 당하는 것처럼 다 아까 내가 다 괜찮지 괜찮거든
1: 브라이머니즘이
0: 문장